0: 자신이 리가마타
1: 라포노포 피니아자 메글롱펜 지구지부당 툼 아드릭롱로라게 사르테롱 필라펜 훗방 하모니 베트망봉 라케 아카스파니 디푸 노나돈투 스튜디오 그룹 프로파이너 캐브라 미니 피커 포플레인 지덕 돌라시 프로파이너 캐브라 미니 피커 포플레인 당테 딜히 펜 카파시타 samachar sandhya hindi lampen birtana tum rajik longpo adun tu professor kebra minit professor kepleng dangte dilhi peng pachita news at 9 english lampen birtana tum rajik longpo